tokpa tong me do jinang gangpo jangzhu ge duzhung oda da chu duzhiga da gyurga yinpuru ni dikjen ni simjen tamje perna ngangpa chula jawa amni da je dikjen siya ya si ho ngan ba je perna perna ngangpa nang tseze gado hulge do ngado umdin ya ya jitamji ya rasun puru ni ngurwa tabo jangzhu ge chu deng do dingxing perna hulu ya 자족이 야로 후르야 신대가요 후르가 용은 엄든이 라수 모르니 취의 땅도 딩신 치대가요 후르 엄든 라수 상예지 투지 뒤직도 토릭수 계속이 어제 상예 표야 다 상예지의 진우 담지 용락은 후르 펩관니 이랄 때간 바깜 야 토릭아 요 계속 모르니 이자보다 메갈리 기부 마직부 제독징 요바 마타로니 다 잔무감 타르야 상예지 무슨 표에 야 크리스 표에 개불 다 메갈리 기북 암티베 마르니감가 류야 비티 마다로 에라스 모르니 마다로 데네 메갈리 기부 상예기 톱지 마 둥알레 장네니 상예 투톱지기랑 다 아마 둥약야베 다메디 움디니랜데 윤중보 네 녜감기 낭도 둥알 제도니 도노비 윤중 마마데 녜감가랑 도노에 수고수니 삼 제금지 로장 메버식 년몽소니 다 비난나 주북디가 살파이만의 찰베만의 미나시의 비베만의 시민들 여울띠냐 도노인디네네 제금 동해지나 로똥타마 도노 쿠르니가마 에수고소 비난 레마다고 에니니 데네 양 심벌식 홍네 메갈리기불라 디게지 메소니 다제 모갈리기부 대상예시랑 진메두야 주노비스 후툭다첫 제먼불 나 신지티 따화제 옹이야 모갈리 기부지 애니애니 캠보 직딘 부메 남 년몽 제신 닝제 양 중라니 나 캠보 예낭 직딘 감옥베 부메 베 년몽 대차 내간 바 닝제 야나마에나 시가 비셰 라테 막다분이 내리면 메니 라르 시엑신 믹 줄람도 미둑싱 갈묘옹 나 진앙 따오게야 지미기 람뉴 독재계야 기타디야 개그마니니 진네 뒤숨도 규직이나 지칠 캠보 중재직 행내 시글람레소니 디자보 이나 립디야 랑야 티 티데야니 데네 메갈레기부 중재 정화당 지모갈레기부시 야 랑야 데 티숨부르니 심부 데 제바 신도 제바 따나 두바 시도 귤네 이제 심부지기 쭈붕은 어디 낭이야 땡이 문은 풀부지기 폴리우 즉바 리후미 내가 뿌려야 이제 티 용무르니 치신 미쭈 땀티네 부임에 신 라도 슈바 땅이 부임에 대남기 디게 제면서 이제 밑땡이 문은 폴리우 티 용불 따제 되자 약간 니 이빠 이제 차수건 신지 예바가 차수건 바 이똥불 비니메지 야 종야 불민 찌르응어 데 종야 불인바지게 애니 다 제베 제보 제징 심전 탐지 냠 파마지 충마 제징 식도 독베 최 직도 대 치신도 대시에메 바당 이자보다 알바낭 때니 문우 물기낭 막무다 야느게니 아래 박사 약녀야 다이 되사냐간 바지기 에야 이 다들 뚜비 약간 이제 시드네니 데네 부메 데남 겐바 겔네니 감페 신야약드네니 카부브도 제신 죽네 바디네 말 부후야 야간 라서 보이 담지가 데 간도 둑네 찍니 르모칸 인제자니 바디가 야롱야 부민 바디 야롱야 아란베 사문여 약간 에인니 비당 소선랑 명티디 시드네니 찍니 나 렉세 시에제니 티신이 니때니문우 몰려인 예시드네 직니 런베 충마인 인베 런북 충마인 예시드네 직니 나 잠제 부모인 바딩에 잠제 부모인 티니 나 제베 부모인 예시드네 직니 나 런베 부모인 예제 장장게 연든 연든 제 시징스 소소장랑네 내롱 시에메싱 중도옹화당 이자고 배당 소소랑지 니즈라인 갈라인 명시다 ni baksa longbe i baksa longbe ni itbaji ki tisi tisu rubdeya etu rondine ni sinbu dadi jebu pho pholuya tubeya langzu

아니면지 데네 신도 제보데 풍보직도 쭈바당 강계장 예와 많이서 어제하고데 신도 제비지가 따오베 쭈비데야야 비소 신봉어다 내가 주여 엄디 내가 쭈비야 동부 TC랑 니모시 니인 약간 수가모노니 니모노 블랑 태웅어다 에라세니 데네 모 갈리지부 데남 통네 풍보당 심제 심지직도 주네니 이직다 모갈레지부지기 이빠똥야 다비약 풍보임부 심묵네 디게제메스도 에니에니 심부

비르 되샤 니 제랑 바 도노랑 비 진메도 줄메도 해야지 움진 신해라솔라 아니 숨문이 다다냐감지 나네 동을 용외 산에 양 침답라 떼징 되버초 미셰바 제나니 다도저 냐감 오저 동아 운앙 때문에 용야 고 고든르 네네 도네 빌고 되자 세당니 마게 차도바 도네양 조게메도야 숙 움디나스 모르니 남식도 동을 딜레 드싱 탈버 예메바든 다 빌바는 게시모나 내가 웃바도 되자 세당 디문가게 차도바도 줄이야 문의정에 게시모나 내가 탈이야 레지글로 니야 앵리스 모르니 데네메 갈레 지비 마치데 니지 저만 강삼 레직다 아마치 모갈리기부 비낭해랑데 종야 크리야 독두 로도모르니 마 제곰기 년몽바당 브이 말라양 마데발 갸도 치네 말라 진베세 수님 제도 송화당 이직다 아마 브림니 베김 크로지게 따네 데르메디우 쥐메디우 움딘르딘 이직 모갈리기부스 야 부스야 쇼옹 지금든 카데가 니야 다음에 덥제디 시해야 비군삼야 비베 쇠님아 피부 모르니 침다 찌기 고를 치네 낭도 르모 제징 독대니 이직다 아마 이제 아토냐 침장태가도 쇠님제 이제 고런데가 옹불 이내제 대니문의 녀를 불어야 지게 르모통야 수건네니 대네 모 갈리기부 섹싱 조와당니 이제 고런제 비 모 갈리기부 지기 침장 고런제 섹싱 글쓰지 껴도 모르니 침다 치료도 중네 되게 재면서니 이제 내 진다 아바트를 정야 비자 애니 캠보 뒤레 연에 지지를 쇠님제 쇠바당니 다 캠보 이지 공지 여차작 이 쇠님제 육세문음 결론낭 다 지 식도 나 이 공지 육어도 쇠님제 진열해서 오니 비 진다 아버지기 애니셔디니 이자보다 뭐 갈리지부지 토레 비셔에샤도 모르니 다게 매이 체 뒤제네 띠르와 매베 냐감도 흉데 냐와르 대신 시작베 나락네 충데니 이자보다 꼭 아마지 시스야 지매 냐와 날매감으로 대야 직종 탈매 문호에 엄든 마음들이 이직리 띤 상의 점낸 대시 응어수 표야 진일라호에 여울리 띤 다 비우도야 대시 할람디 종 탈야 크리야 어서 옹우 노우니 안에 다게 매이 주반니 Perna sing gambo sin sok sin kuba chamo sin du duk de ijabu ngok amajik da brimnes be kim yojigi be lip nangam sing kimbung ngod umdin de kada jong ge ni ijabu be ko net ni dan be kutu za tim de lu nu umdin jong ni ni ijabu da be brimnes umdin ko ni ijil din senyum ji be dini malak na yang ijabu senam je je da dizu yodum sin da inine Matekumji Yene Shindu Yang Nyon Mongso Ijabu Ama Shigukni Bremni Ijilutin Niji Jedapmunu Soyim Jetagosu Rasini Mala Jinbei Ledu Seji Soyum Jebe Yino Shemrebada Ijabu Niji Anang Samamin Ama Shia Bimak Tondaga Ni Soyim Jetagosan Jumzan Ijin Nia Yare Tangumburuni Chimdagi Tsikdi Tebadang Ni 아니 김다시 웃다도 맞자도 봐서 강업대 비 퇴불 신도 예천 체벌 줄네 되게 재면서니 이제 직다 진아버지 맞받 강업퇴불 비에 얌산 등이 문우 친다사며 독들 비애념물니 직디 이제 심지엔 탐지니 미딱징 강작 대화 마이노니 이자고 직딘 카마 직 심지엔 아당 미수인디네네 지금 미단이 용야 개육태랑 인물 야부 찌뼈 수직랑 강삼야 수무단에 무능부르니 토대 개구스라는 부르니 비에 니에니 셀물기 겸배 강김당 직딘배 롱제 나양 체뒤제나 판바 판연지양 매진호니 이자보다 아당 수북뒤가 치마배 셀 인물 무유임시 갸누라 속부 인물 직침대 자문호 남단호 인물 오직 세너대니 문은 노인물 민호 왕지템 노인물 시티지 네드네네 롱제지에 나양 시국들과 판민약한 이빠지게 지가 랑 문은물은야 비인애니 토리수 깨네 깨실레 드버 수영 레버 메인 이자부 나당 토리가 율길 대인물은 남나라서 니에건

내일의 양권 수가 무는 물으니 나락 동할 용의 민이 망신 칸의 군기 죄니 이제 앞으로 말 얘가 마음을 대야 얘가 게임 약간 미강약하지 이제다 약간 시다 너무 모르니 개와 재반니 민이 융대니 이제 앞으로 개와 약간 미진 때니 문어 증가당 융로 문어니 그 예배 뒤수 권 세 예배 뒤수 상보로 쇠니 당하당 수북뒤가 삐 내북뒤가 내 중요야 민유 진익뒤가 진 다랑 수북뒤가 세연의 자매참은 어우장한테 랑 자고서이나 미샤 빌고서이나 이깡 상보야야 약고서 모르니 상보로 쇠식 밀린베 침나 너제 싹네 제바 미셰발라 롭식니 다 미음딘 국바 하모회간 제보통 막간간 지가 약간 막간간 음딜라 너우네네 이따시 엔디네네 웃바도 맛바도 샷대하야 비시야 롭고서 모르니 롭시 니나 쇠놈 푼숨 속벌 째나니 이직 민호 도노 수 이까 손님 제간니 미캠기 무슨 수호되네네 강예시 앞에 푼숨 속어야 미고서 모르니 델레 쇠놈 채와 이노니 다 쇠놈 우리 대주다네 무는 모르니 개와 마제나 쇠놈레 채와 매지나 개와 문우야야 쇠남 마소 움진 이내나 닌직체 뒤기 레중 중내 락바짱내 좀기 낭도 쭉배 뒤내 돌기 땡도 셀물 다잡 샥양 판쇠지양 매체 매내니 오다 토티 냐불 시시야 말 개불 개북 뒤지가 나나 주북 뒤가 지가 약마가노이네 라 똥배야야 개고수라네 개야 다미나의 배 신동주야 이냥아 툿 이직배 말둘 사동냐물 로 이직대지가 직답배 얼고도 짐가 시디지노니 세응의 달잡 시디지지가 교하야 시디지 롭드네네 이지지가 판도냐가는 따네지가 무는 모르냐야 제엔이 샤디니 예연나 떼네 이제 내가 예연의 미집 미바지기네 떼야 징벌 캠볼라 푸지 제메소니 어다 캠붐 패권 무제직 이진네다 지푸육네나 비샤 풀라 아니야 야노 미바지 강에서 애냐더니 데네메 갈리지부 스윈엄 제베세 쳔네 마간도 두베 네수 친네 부임 살라 죽데 어다 모 갈리지부 지 스윈엄 지나 시에르다 다음님의 제옹야 직비낭 말 콜록부 사투야 즉 아무샤야 도제 비교도 모르니 락바니지 숭네 말라 부이 풀론 달라 네가시야야 아무샤야 카유 선코도 모르니 데네 데톱네 세네 심지 락베 야지기 숭제 깍대니 두노 아무비낭 세나 두노 벽 마상오네 미지노네 이질로 때나 두노 톱제도 다데 신인어 삼며 라 쇼티지기 숭제감을 키워야 약되네 진인어 사모니 민왕의 도노 콜기노 사모기야야 흉제기 칼라 깍된 흉제감을 칩되네 락바야지기 제 카도 죽바당 라 쇼디지기 덥제직 보려야야 카코로 모르니 메말도 줄네 제 마니소니 카 내가 옹야 제육젓보네 메발랑게야 자네 자매모동 모르니 제육말소 모르니 데네 머갈레기부 제데 랑네 말라 세르기 카젤기 랑데 시시 툴 툴기 세바당니 다지 모갈레기부 비낭시 이톱제 툴 롱야 베네 데니무누 귀접야 약시 즉 세르 사르모도 디쳐스야 카크무에 로유 에조도 모르니 시시 토바당 다둥 데베 심기 마닥네 카당 너북니네 메중네 사무니소니 드노 암베낭 대차니 제당 세나 아게바 마더울 노울틴 답이나 카냑투 톱제 카옹부 카크투 메발 나냑투 메발이야 자메자네 모동 부르니 지딘나 시시 투지 메갈리기부 따부 메도니 지딘 카마 움진베 파막도 나가 두꺼우야 시시 약간지 모갈리기부 모다 지딘 카마 자네 병원어 말수 부르니 빼나 란 따부기 파말라 딘 삼나니 루게 고 쭉네 말라 누쇼와 통화 진두 답변에 비베 영 아마낭시 루그낭시 부드셜
요비

그 랑셰야 이직 랑셰 샤자네 이직 슈제 라글레나 먹어나 이직 대 우 실라는 저 어저에 삐더도 저건데라는 쇼드로 구먼네 우리 리우디 나당에 장야데 야오 이나 장고는 미치 나다체 나당에 장불 데비디야 장 이 데비지 슈 이직 간이야 나낭셰 판도니니 저대 유이나 다대대 망셰 나당 낭박 루보바치시 겹수셰니 장은 요놈다 진납임게 이나다셰 나낭에 움든디삼 아다 우 경원은 뭐지 공시 하자도 되임 옷 당시 진납티에림서 돈을 다 슉슉슉 녀버 다 당시 판도 됨디님에 그래 대비 진납치 네버노 진납치 내신데 이직 슈제 다 당시 판도 됨디로 돈을 야 원래 내 이 좀 된데 마야나 즉 마당 룸보가다 awareness program 고숨제 이가 awareness ever it 야 마야 녀오치 되거든 놈셔 이 마당시 큰애디 심내가디 대대 못내 그래 야 원래 다 우 시 러닝 소 판도지 있니 다 속만이 다도 지에 슈글라 니시카데 라이놈 다 슈 빌한제 나가디야 나다 이다 바나세 고도디야 나다 우에 자수다 게실라네 비 메담나 펨베데 유심신다레 나다 어조티 고주 사로 바시 리티디 네네 움든디가 티가디 좀야디 지 나다 고두르디야 이가 랍랍디야 간간나게 직 마강아 강압 담부수에 티시 티시 나다 내가 셰지야 우스 가야디야 야 냠렌디야 고소나 나다 뮤직아 프랙티스디 가야야 고소미야 오이나 이티마도 샨마 토티 야오시 파치 우쩌증보디 님에 오래 매서 볼은 오래 자라티 어서 늦어 빈이데 우 하차도 고문 매서 볼은 오래 다시 얘네 망쇼티 땅하다 낭쇼롭종 야오 갑종 머니깐 어서 요르디 노비스 더누 이체시티 강에 된쇼디 크레심 신다레 우 시팅 하다니 어서디 장야 이지 뭐야 게임호도 야야 이지 슈체 티에 브브브브 야야 즉 카티가 강 담부 속모 되나 일단 장내 오쇼가 이네 레블강 속가 따오네 아카 어 눈라쇼가 이네 나담바로 에 그룹 디소야 즉 중대네다 합도 티디가 임신 없는데 말하네 리티가 더 내루 등하다 어째서 고들디 약대 위에 이게 판도 템디를 삼올라디 어제 게템디니 그래 약벌에다 또난 휴수 좋은데 이메 그래 세행에나 awareness 요소 나당시 it 고에다셔 미겔 미지티가 이나임 지소 레벨티가 이나임 즉 시스템 레가라 호르티유네다 하차도 남다로 보니 내 우담송원에 이제 내 당라 나시슈라 나나 가서 어서 모시 TV를 깨나락서 엔지니어 되라서 말 이제 윈밀가 할림디 리서치 학티노 이제 나로 야야 어도 부리색 야르게요 게야지미나 빌 오카 룸박 고체 라시 주스네 비스킷라 움든디오다 이제 오 부리 리지지 마네 디게 이제 이 비간치기 미나 심드 류디야 어도 룸박 고체 디니 이가 주스 라비 이제 비스킷 라비 부자라 비나에 케링 케링 케링 게 이제 비땅 유크리 걸거 바지나 비바지 케링 케링 바슈바 탁녀 바톤에 어떤데네 이제 비르바르 슈다체 이치게지 야지 슈다체 니노 이제 네시아 데데미 캐나다스 라간 엔지니어 치게 아다 유부 룸바코체 바제 와주 티리 티디그라 취 첫 진스 바켓 니가 첫 잡가 첫 감딤 에 캐린 캐린 왓디네 맘 진에 비 투수지 똥디네 신데 소와스 가만엘쇼 세까 소와만엘라 티 녀딤 삼네 시 가맹엘로 이제 네 갑제 저 빠르착등 착등 저 니시 돈을 빠르노 빠르착등 착등 착등 착등 알아서네 만학 삼로네 아선자 시티 캬와나 나나 보나임 주주방 이 주주보 호비 이 세알로뇨안 세알로뇨안 어 시게 깨까니 임니 룸보 가지디 게이나 이 룸보치 룸보치 모용데나 에낭 몬데나레 짱쇼야니 오니 다 에낭 몬데나 짱메데 노인 에낭 이제 용게보 이들 짱쇼치든 걸로 언양을 인지게가 오야 갑시에 넘쇼니 답이 이 룸보게나라메레 땅아당 원룸바게메 마다시 시가 이직지다 시스템 레벨 안티네 소사이티 지소 레벨가 요아데 게이고 그럼 레게 야코스마실라니 게르간 바치 장수스 미링메레 이직지 비당 고 유마 곡마 본한게낭 시 크리야 합장고스모스 전부 조선 넘어도 출라임 내 삼에는 더노 이직 년에 슝 고스 년간 왕신 년간 봐지 더노 장고스 밀바시시 컴패션 만에나 맞다 만 컴패션 잔시마 대글 그러니까 미캠 나시 이름 내 숨라도 쇼 빌테도 신다레 이직 라 나당에 받도 약대 받다시 누베에 문네 즉 미나시 첫 비만 문음에 센세 첫 비미에 문음 센세 롱에 문음에 그래 약불에 게텐디니 섬당에 우스 우스텐들 랑 아당에 룸부치 용아 판도 올롭종디니 섬당에 약불 다 이조에 약부 다닥 룸박 뒤술가 돼서 뭔 놈아 거든 조금 용산에 가다 뭔 놈아서 하차도 조금 용님에 다른 거 그거서 뭔 놈아 다 룩가 돼서 룩 룸부가 돼서 내 다들 이제 야 여러분 전에 트래픽 뉴스티가 돼서 팅부가 돼서 일단 배민용은 열냈다 팅부가 민부는 아당리 열망시오놈 미국 어도 트래픽 라인 뭔놈 어 부터 팅부 배 신의 인터섹션 아다 이제 랑가 시도 배 비지 텐다 지 폴리스티 주우놈 신의 비열열 라워 고스면 가야 되는데 게려 봐지 초시가 온도 신다 띵